0: 라디오 TV.
1: 예, 사다이 투르키예.
2: 방나왔구나. 터키의 아와즈 라디오스.
3: 에도 이포니티스 투르키예.
4: 오디 라디오 글라스 투르키예.
5: 기다레디 암무리아 투르키예.
6: 이니 아델라 라디오 수아라 투르키예.
7: 히니 다야키 스와힐리 사우티 야 투르키예.
8: Esta é a Rádio Voz da Turquia.
9: Kochira wa Turkiye no koe radio desu.
10: Zboru wa glas ot na Turkiye.
11: Efirde Turkiye ovozi radiosu.
12: It Turkiye hangia radioya?
4: Ovde radio glas Turkiye.
13: Turkiye une radiosu.
4: Burası Türkiye'nin sesi radyosu.